0: Friday.
1: DJ 달디
0: 수
2: 그리고 신희준의 Alive FM 90.5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1: 유후! 아유, 또 이렇게 모였습니다.
2: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1: 네,
0: 또 뭐, Friday.
1: 그러게요. 참 뭐 늘 매주 얘기하지만은 너무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한 주가 이렇게 빨리 지나가나요?
0: 전 이번 주 좀 천천히 갔어요.
1: 아, 왜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0: 감기로 인해서. 아,
2: 요새 주변에 많아졌어요.
1: 네. 아, 그래요?
0: 네. 모든 일정을 더 다 스톱을 했죠.
1: 그것도 어떻게 하다가 감기를.
0: 아니, 그게 누구한테 옮은 것도 아니고요. 그냥 네. 제가 입을 걷어 차고 자다가. 아. 아침에 일어났더니 코가 막히더라고요.
1: 네. 요즘 추워서 그럼 큰일 나요.
0: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백신을 안 맞았더라고요.
1: 아, 우리 백신 홍보대사께서 네.
0: PBS.
1: 그러게.
0: 네, 그래서 결국
2: 자연 백신 맞으셨네요.
0: 자연 백신 맞았습니다.
1: 그래도 네. 맞으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아직 겨울이 긴데
2: 한번 지나갔으면
0: 되지 않나?
2: 네, 면역이 이제. 백신이 면역되잖아요. 바이러스를 먼저 넣어서 살짝 아픈 다음에 이제 내 몸이 아 이제 다 극복했어. 그러면 이제 감기를 이겨내는.
0: 네. 근데 감기라는 게 참 신기한 게요. 이게 들어오면 순서대로 다 흩고 나가요. 그죠?
1: 그래요?
0: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금방 나가는 건 없더라고요. 뭐 코가 막히고 목이 가래가 그렇죠. 나오고 기침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열이 나고 다시 코가 막히고 그러면서 천천히 나가는 것 같아요.
1: 감기는 뭐 약 먹으면 7일. 안 먹으면 일주일이면 낫는다고 해서
0: 아플 만큼 아파야 낫는 게 감기라 그러지 않나?
2: 굉장히 설득력 있었어요. 이게 그렇죠. 달디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니까 굉장히 설득력 있었어요.
1: 네. 네. 이게 네. 어차피 몸에서 한번 진짜 어느 정도 시간을 겪어야지 나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0: 우리는 되게 두껍게 있는데 지금 달디는 반팔을 입고 계시거든요. 어,
1: 대한민국 하려고 그러죠. 저희 방송 끝나고 11시부터 멕시코랑 네. 두 번째 경기. 네.
0: 와.
2: 광고가 멕시코. 재밌게 나왔어요. 멕시코리아.
1: 네, 맞아요.
2: 그리고 오. 당일날 그 우리 이제 그 오늘 그 멕시코는 초등학교 다 쉬고.
1: 아, 예, 쉬는 날이고.
2: 네. 다 축구 응원한다고.
0: 제 지금. 친구가 저 멕시코 시티 살거든요. 오. 페르난도라고.
1: 네. 산체스 뭐 이런 이름 아니야?
0: 페르난도 이종현이라고.
1: 오. 네네.
0: 네, 한인회장도 하셨던 분이죠. 오.
1: 우리 남방구의 네. 태양이시죠.
0: 그렇죠, 네. 그렇죠. 밝은 태양이시죠. 네.
1: 남방구 태양이 많아요.
2: 무슨 뭐 마야광 이런 거 나오죠. 긴장하고 있었어요 혼자서.
0: 네. 아이들이랑 같이 가서 보면서 아, 그런 날이 왔다고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1: 야, 참 오늘도. 우리 한국이 좋은 경기 결과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그래서 난 이제 궁금한 거예요. 페르난도는 누구를 응원할까?
1: 당연히 한국이죠.
0: 애들은 멕시코를 응원할 것 같은데.
1: 아, 아니에요. 그 집 애들도 보니까 이 한국 문화가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0: 맞아요.
1: 그래서
0: 맞아요.
1: 한국을 응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주 네. 경기 네. 저희가 뭐 예측을 했는데 네. 뭐 우리 시아 PD님께서 정확하게 2대1로 맞추셨어요.
0: 야.
1: 축하드립니다.
0: 아, 저 보따리 깔으셔야 되겠어요.
1: 그러게요.
2: 아, 이걸로요? 그렇죠. 네.
0: 아니 왜 이거 있잖아요. 갬블 하시는 분들
2: 많죠.
1: 어우, 그럼요. 네. 뭐 호주도 갬블이 워낙 많으니까 펌만 가도 그 이렇게 예측하는 게 있더라고요.
0: 그러니까 이 승률을 맞춘다는 게 이게 대단히 좋은 건데 저는 안 해봤지만 어쨌든 TAB인가 거기서 하지 않아요?
1: 네, 맞아요. 탭. 아, TAB. 네, TAB에 가면은 뭐 항상 어떤 경기든 다 있는 것 같아요. 뭐 항상 뭐 말도 뛰어다니고 그러니까. 자전거도 돌아다니고 말 뭐
0: 개도 뛰어다니고.
1: 예, 예, 예, 예.
2: 그건 뭐 게임이라고 하나요?
1: 배팅이죠, 배팅.
2: 배팅?
0: 게임 배팅.
1: 뭐 호주가 워낙 배팅에 관대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정말 동네마다 다 있는 문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0: 그러니까요.
1: 네. 좋은 건지 나쁜 건지.
0: 뭐 어르신들은 시간 때우기 되게 좋고 또 네. 아드레날린도 올라오잖아요. 이기면.
2: 어려운 린이네.
1: 분노가 차오르지 않을까요? 이 배팅 얘기하니까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 예전에 같이 일하던 워킹 할러데이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때도 아마 월드컵 때였던 것 같은데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대 전적상 한국이 이기기 어려운 상대. 그래서 뭐 독일이었나 그랬는데 네네. 양쪽을 다 걸었대요. 한국도 걸고 독일도 걸고.
2: 그럼 본전 아니에요?
1: 그래도 저 배율이 다르니까.
0: 그렇죠. 승률이 틀리니까. 네.
1: 저 뭐 이제 뭐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축상이 돼서 왔어요. 이게 타이가 된 거예요.
2: 아~
0: 통점일 땐
1: 따날린 거예요.
2: 그러네요.
1: 타이가 뭐 전후반 끝날 때까지 타이면은 그건 그냥 무승부로 끝나나 보더라고요.
2: 그래서 변수가 있는 것도.
0: 그러네요.
1: 축구 탭만 하면 그 친구 생각이 납니다. 잘 살고 있겠죠.
0: 네. FM 90.5 좋은 아침입니다는 치즈케이크 같은 인생 The Smelly Cheesecake. 오늘은 상 주는 날 Award and More.
2: 네.
0: 그리고 프리미엄 밀키트 다이푼과 함께합니다.
1: 야미.
0: 네. 저희 네. 노래 듣고 와야죠.
1: 네. 무슨 노래를 들을까요?
0: 눈?
1: 오, 눈. 네. 알겠습니다. 자이언티의 눈 듣고 오겠습니다.

0: Alive 90.5.
1: 네, 자이언티 눈 듣고 왔습니다.
2: 네.
1: 아, 오늘은 이제 저희가 지금 매주 하는 거죠. 우리의 상식을 높여주는 알짤딱깔센한 트리비아 퀴즈 준비해봤습니다.
2: 알았어, 잘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1: 아, 이게 기억력이 아주 끝내주세요.
2: 알짤딱깔센입니다.
1: 네, 네. 맞히면 똑똑해지고 틀리면 상식이 늘어나는. 네, 자 트리비아. 아, 기대해주시고 첫 번째 문제.
2: 아, 머리 쥐날 텐데. 네. 우리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같이 맞춰보시죠.
1: 네. 코알라는 하루에 몇 시간을 잘까요?
3: 23시간.
1: 1번.
2: 정답 1번.
1: 8시간.
2: 땡.
1: 2번 12시간. 3번 20시간.
2: 네. 3번 네. 가겠습니다.
3: 저도 3번이요.
1: 아, 네. 전 4번 36시간 하려고 그랬는데 말이 안 됐어요. 네. 그럼 두 번째 질문.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음료는 이거는 1번 커피. 2번 콜라. 3번 차, 티.
2: 어, 4번 없어요? 술일 것 같은데.
1: 어, 그럼 4번 술로 가죠, 뭐.
2: 아니, 포도주는 굉장히 옛날 전부터 그치. 있었잖아요.
3: 아, 포도주는
1: 그러네요.
2: 그렇죠. 저 그러면, 4번 술.
1: 네, 일단은 4번은 기타로 들어가고 1, 2, 3번 중에서
3: 저는 3번으로 가겠어요.
1: 3번 티요.
3: 이유는 차는 몇천 년을 마셔 왔잖아.
2: 그렇죠.
1: 커피도 커피?
3: 몇천 년까지는 안 되지만 네. 어쨌든 많은 인원이 마셨죠. 그리고 네네. 코카콜라도 많이 마시긴 했는데.
2: 저기 중국 분들 차 드시고
1: 네.
2: 인디안 분들 차 드시면
1: 인구에서 밀렸다.
2: 게임 네. 끝난 거죠.
1: 야, 이거는 논리에서 끝나는데요. 코카콜라 입술 안 붙이고 되세요?
2: 입술을 안 붙이는 게 뭐죠?
1: 코카 입술 안 붙이고.
3: 코카콜라를 입술 안 붙이고 말할 수 있냐고.
2: 네. 코카콜라 이렇게.
3: 경상도 사투리였습니다.
2: 아, 그래요? 영어 했는데.
1: 아, 이거 아시죠?
2: 아, 몰라요.
3: 저도 몰라요.
1: 아, 그래서 코카콜라 한번 입술 안 붙이고.
3: 코카콜라.
1: 코카콜라는 원래 입술이 안 붙습니다.
2: 코카콜라.
1: 아니 이걸 옛날 얘기하면 사람들이 코카콜라 막 이래요.
2: 코카콜라 했어요.
1: 코카콜라는 입술이 안 붙어요.
3: 나도 네. 그랬어요.
2: 코카콜라. 그러네요.
1: 아, 그렇구나. 네. 아, 이런 거 자주 써먹어야겠네요.
2: 트리비아보다 더 재밌네요.
1: 자, 자, 트리비아 세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2: 네.
1: 바나나는 과일일까요? 채소일까요?
2: 아,
1: 이거 저번 주에
2: 지난주에 했던 거 아니에요?
1: 아니요, 그때는 바나나 나무는 나무일까요? 풀일까요? 했었죠.
3: 풀에서 나는 거는 채소라 그랬어요.
1: 아, 채소요?
2: 채소, 채소.
3: 풀에서 나는 건 채소라며.
1: 자, 바나나는 과일일까요? 채소일까요?
2: 어, 저 과일이요.
1: 네.
3: 답은 이따가?
1: 네, 답은 이따가 밝히는데 저도 답은 잘 몰라요 지금.
2: 아니, 바나나가 꽃이 있지 않나요?
3: 네.
1: 어, 맞아요.
2: 꽃이 피고 지고 이 과육이 생기면은 과일로 제가 그렇게 들었던 것 같은데.
3: 과일이가 그렇게 얘기하면 또
2: 생물학적으로
3: 네. 그럴 수도 있죠.
1: 그렇죠. 감기약을 먹으면은 7일, 그냥 지나면 일주일.
2: 그렇죠, 그렇죠.
1: 네. 이거 논리에서 저희가 이길 수가 없어서.
3: 네. 네.
1: 어쨌든 1번은 과일, 2번은 채소.
2: 네.
1: 한 분 과일, 한 분 채소 해주셨습니다.
3: 네.
2: 정답은
1: 자,
2: 있네요.
1: 네, 정답은 있습니다. 네, 둘 중에 하나예요. OX입니다. 네. 자, 네 번째. 호주 국기에 있는 별은 몇 개일까요?
3: 저요. 다섯.
2: 어, 말씀하세요.
1: 네.
3: 똑같아요. 다섯 개.
1: 객관식입니다. 네, 아니, 문제가 객관식이니까 네, 일단은 네. 보기를 드릴게요.
2: 네.
1: 자, 1번 다섯 개. 2번 6개, 3번 7개.
2: 네, 저는 그러면은 2번 6개로 가겠습니다.
3: 왜? 1번으로 가시죠. 5개.
2: 답이 같으면 안 되잖아요.
1: 아, 양보해 주시는 건가요?
2: 네.
1: 야, 그럼 저는 어쩔 수 없이 7개로 가야 되는.
2: 7개는 아니에요.
1: 네.
2: 아,
3: 우리가 5개의 스테이트라 그래 가지고 별이 5개로 알고 있거든요.
2: 어, 스테이트가 5개밖에 없나요?
1: 스테이트 7개 아니에요?
3: 그리고 나머지는 테리토리.
1: 아!
2: 노던 테리토리,
3: 그다음에
2: 캐피탈
3: 오스트리안 코리 아 오스트리안 아
1: 캐피탈 테리토리.
2: 어. 잠깐만. 스테이트가 다섯 개?
3: 응. Queensland, New South Wales, Victoria, South Australia, 그다음에 Western Australia. 타스마니아는 어디 갔지?
2: 그러니까요.
3: 그럼 여섯 개가 맞네?
2: 어, 바꿀래요? 제가 저 여섯 개 했는데.
1: 다른 주도 없어요? 다른 주.
2: ACT하고 NT 빼고.
3: 네.
1: 네.
2: 여섯 개.
1: 네, 네. 그렇게 하고 그다음 그럼 제가 보너스로 하나.
2: 어.
1: 자, 달팽이는 이빨이 몇 개 있을까요?
2: 네?
1: 1번 없다. 2번 10개, 3번 말도 안 되는데 수천 개.
2: 어, 뭐 질문이 좀 트리키한 것 같은데 네. 어, 저는 일단 없다로 가겠습니다.
3: 없다. 저는 수천 개로 가겠습니다.
1: 수천 개요?
3: 왜냐하면 네. 달팽이가 지나간 자리에 자국이 남더라고요.
1: 그거 빨판 아니에요?
2: 뭐
3: 뭔가 줄줄 흘리고 저, 다닌 거 아니야?
2: 요즘 화장품 원료로 많이 쓰잖아요.
3: 이빨로 뭐
2: 침을 흘리고 다니 방금 뭐가 지나갔냐 이거.
1: 우리 옛날 거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
2: 네, 그렇죠. 어, 알아듣는 사람 옛날 사람이에요. 어. 아, 수천 개? 수천 개. 어떻게 수천 개가 되지?
1: 그러면은 제가 요거 빼먹었어요. 사람은 평생 침을 얼마나 만들까요? 1번
3: 본 것 같은데.
1: 수영장 한 개만큼. 2번 욕조 10개만큼. 3번 약 2만에서 3만 리터면 엄청 많은 양인데.
2: 그죠.
1: 네.
3: 저 3번 네. 2만에서 3만 리터.
2: 어, 그럼 또 피해 가야 되니까 네. 저는 그다음 많은 걸로 수영장.
1: 수영장.
2: 수영장도 큰 게 있을 수 있는데.
1: 그러니까요. 수영장 2만 리터짜리면 어떡해요?
2: 그러니까. 10만일 수도 있고.
1: 네. 네, 요렇게가 일단은 트리비아 퀴즈였는데 자, 한번 청취자분들께서도 네, 생각해 봐 주시고 또 라이브로 지금 현재 저희 그 인스타그램에서 보고 계시는 분들께서도 네,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 답변 남겨 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2: 우리 침 얘기했으니까 침은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3: 침샘이요.
2: 침샘이 우리에게 몇 개나 있을까요?
1: 달팽이 이빨만큼?
2: 제 기억으로는 이하선, 악하선, 설하선 이렇게 세 개로.
3: 아, 정말 달디야.
1: 무궁화호예요?
2: 귀밑샘, 혀밑샘, 턱밑샘. 아, 턱은 양쪽에 있으니까 두 개가 있을래나. 뭐 하여간 뭐 그런 세 가지 종류가 있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한번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3: 네, 알겠습니다. 네.
1: 저 지금 여기서 특이한 거 알았어요. 턱은 두 개가 있으니까라고 하셨어요.
3: 양쪽.
2: 양쪽으로.
1: 어.
2: 혀는 혀 밑에 하나 있는 것 같고 이하선, 악하선, 설하선.
3: 악은
2: 설하선.
3: 뭐야?
2: 악. 혀밑샘, 턱밑샘, 귀밑샘. 어? 귀? 귀 밑에도 뭐가 있는데?
3: 귀도 두 개가 있는데?
2: 어, 거기도 두 개가 있나 봅니다.
1: 거긴 멀미 조심하셔야죠.
2: 멀미 안녕.
1: 네.
3: 네.
1: 어, 알겠습니다. 일단 퀴즈는 여기까지 하고요.
2: 네.
1: 이제
2: 이 트리비아 퀴즈를 맞추면 뭐 네. 정답 맞추면 뭐 주는 게 있나요?
1: 네, 저희가 축하드립니다.
3: 기대해.
2: 알겠습니다.
3: 노래 듣고 오죠.
2: 그럴까요?
3: 네.
2: 오, 기대해. 오, 방금 기대해. 자, 걸스데이 기대해 듣고 오겠습니다.

0: Transform your home with Hartwood Floors. Proudly family owned for over 30 years. From solid timber, parquetry, laminate and hybrid flooring to expert resanding and polishing. Discover premium plantation shutters and blinds. Visit our Seven Hills showroom today and experience quality craftsmanship with personalised customer care. Hartwood Floors, where tradition meets innovation and every detail matters. Visit us at www.heartwoodfloors.com.au. Station sponsor.
1: Street Med Homeless Support Team provides street level mental health and first aid assistance and food services to the homeless and those at risk. Advocating for society's most vulnerable in and around Western Sydney needs your support. The non-profit organisation is run solely on the kindness of donors. Contact us on Facebook at Street Med Incorporated or via email inhousefirstaid@bigpond.com. Come and say hi at Parramatta Prince Alfred Square on a Thursday or Saturday from 6pm onwards.
2: Looking for a fresh approach to real estate? At Bookfitch Estate Agency, we put people first, making the process smooth and stress-free. Whether it's selling your home, managing your investment, or finding your next move, we're here for you. Discover how property should feel professional, personal, and tailored to you. Visit us online at bookfitchestateagency.com.au or follow us on socials today.
3: Station sponsor.
4: Alive 90.5.
5: 자, 이분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한 스푼쯤은 챙기면 좋은 이야기 건강 한 스푼으로 함께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 한 스푼에서는 조금 또 색다른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건강하면은 운동, 식단, 수면 뭐 이런 것도 다 건강에 중요하지만 건강한 삶을 위해서 필요한 또 하나의 능력이 있지 않을까 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바로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능력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6: 아, 이것도 능력이었군요.
5: 아우, 큰 능력이죠. 새로운 거 하려면은.
7: 네.
5: 그렇지 않나요? 흔히 저희가 하는 얘기로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뭐 운동은 다음 달부터, 영어 공부는 내년부터 이렇게 시작을 미루게 되지 않나요? 딱 바로 시작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6: 그렇죠.
5: 왜 그렇죠?
7: 제일 쉬워서요.
6: 능력이 없어서네.
8: 전혀 다른 답을.
5: 능력이 없군요. 능력 길러야지 그러면.
8: 아니 저는 이거를 네. 다이어트를 망할 수가 없어요. 다이어트는. 그러니까 내일부터 하면 돼요.
5: 그렇죠.
8: 그러니까 전혀 이거는 뭐 실패할 수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예전에 담배 끊는 거하고 다이어트는 절대 실패할 수가 없다.
5: 실패할 수도 없지만 성공도 못하는 거잖아요.
8: 그거는 얘기 안 해요.
6: 근데 제가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네. 내일은 없다고.
5: 내일은 일이 없으면 안 되죠. 돈 벌어야 되는데.
8: 싸게 나오려고 했는데 팍팍팍팍 밟혔어 지금.
5: 우리가 이렇게 빨리빨리 시작을 못하는 게 정말 뭐 때문일까? 가장 흔히 하는 얘기로 시간이 없어서가 아닐까요?
6: 그렇죠.
5: 뭔가를 확 들어가야 되는데 뭐 내일 하지 뭐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이거 진짜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7: 그렇죠.
5: 그런 생각도 좀 많이 이 방해를 하는 것 같아요.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
6: 또는 귀찮아서?
5: 귀찮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 일 저지르는 거 좋아하는 우리 신희준님.
7: 제가요?
5: 예전에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논이 장독 깬다고. 뭐라도 하라는 얘기인데 그런 거 버리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7: 뭘 버리는 거죠?
6: 일 버리는 거.
5: 아. 버리는 거 말고 벌리는 거. 네. 다른 거.
8: 아니 저는 지금 이거 말씀 듣고 있다가 그 전에 저기 김경 강사님 작년에 오셨을 때 강연했던 게 갑자기 생각이 났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게 보통 다이어트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는 그 비교 대상이 있어야지 다이어트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내가 지금 뭐 식단이 어떻게 했다 아니면 내가 몸무게가 예를 들어서 10인데 8로 줄었다. 라고 하면 되는데 주변에 같이 한 사람들이 10인데 어떤 사람은 6이 되고 오우. 그러면 이제 약간 비교가 또
5: 그렇죠.
8: 그 안에서도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그때 제가 느꼈던 게 주변이랑 비교하면은 되게 상대적으로 되게 좀 초라해 보이고 작아 보이는데
5: 그렇죠.
8: 나의 기준하고 봤을 땐 나도 성공한 거거든요.
5: 그럼요.
8: 네, 그러면은 그것만으로 해도 박수 쳐줄 만한 네? 그렇게만 생각해도
5: 우리 신희준님께 박수. 아, 네. 살 많이 뺐죠.
8: 지금 다시 찌고 있어요.
5: 아, 그래요? 또 네. 다이어트 내일부터.
8: 요요가 왔어요. 네.
5: 또 다른 재밌는 사실은 저희가 사실은 뭔가 새로운 걸 할 때는 항상 두려운 게 어색함이 있는 것 같아요.
6: 그렇죠.
5: 뭔가 헬스장 첫날 아니면은 영어로 말하는 것도 첫 마디 떼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아니면 뭐 악기 같은 거 배우고 싶어서 갔는데 첫 수업 들어가기가 되게 긴장되고.
6: 맞습니다.
5: 또 비근한 예로 또 달리기.
8: 네.
5: 러닝 모임에 가자 해서 가려는데 이 첫 참석이 굉장히 어색한 것 같아요.
8: 그렇죠. 근데 이제 나만 어색한 건데 남들은 신경 안 쓰는데.
5: 전혀 신경 안 쓰죠. 네.
8: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5: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능력이 아닐까.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도 하나의 능력이다.
6: 그러네요.
5: 이 어색함을 깨고 들어가면 되는데 그 이미 하고 있던 분들은 다 기다리고 있는 건데 사실.
8: 그렇죠.
6: 이 새로운 일을 한다는 게 어쨌든 나의 컴포트 존을 떠나서
5: 뭔가
6: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의 컴포트 존은 이게 정말 내가 가장 편안한 공간인데 이걸 나가서 뭔가 새로운 걸 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닌 거 같아요.
5: 이 참 뭔가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우리 동굴에 사람들이 뭔가 코딩이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이 안쪽에 이렇게 있을 때 뭐 갇혀 있는 건 아니지만 스스로 선택한 거지만은 그런 데서 약간 편안함을 느끼고 동굴 밖을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좀 두려움도 있고
6: 그쵸.
5: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6: 그쵸.
5: 굉장히 브라이트한 세상이 있을 수도 있는데
8: 그러네요. 그 다음에 제가 보고 있는데
5: 네.
8: 인간은 원래 변화를 싫어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네. 우리 뇌는 안정성을 좋아한다. 이거 듣고 나서 제가 하나 지금 머릿속에 번뜩 생각난 게 있어요. 저는 외식을 안 좋아해요. 네, 가는 곳 딱 한 세네 장소만 가요. 네, 그래서 한 번은
6: 그럼 와이프가 싫어하지 않나?
8: 엄청 싫어하지. 그게 지금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변화를 별로 안 좋아하고
5: 도체 지뢰밭이
8: 어느 정도였냐면은 예전에 이제 한국에서 손님이 오시면
5: 네.
8: 저는 항상 가는 데가 해장국 올랑국수집이에요.
6: 오 마이 갓.
8: 네. 그렇죠. 여기서 오마이갓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모시고 이제 밥을 먹으러 가는데 아내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스피커폰으로 받았죠. 네. 차 안에서. 여보 지금 이제 오신 분들하고 밥 먹으러 가고 있어. 어디 가는데? 땡땡 월남국수집. 거기 불났어. 어? 언제? 몰랐어? 거기 며칠 전에 불났으니까 거기 말고 다른 데 어디 어디를 가. 알았어. 라고 해서 이제 거길 가서 밥 먹고 왔죠. 그래서 집에 와서 진짜 식사 끝나고 그분들 모셔다 드리고
5: 네네.
8: 저녁에 집에 와서 저의 첫 마디가 근데 거기 언제 불났대? 그랬더니 야 그거는 당신만 좋아하지. 그래서 왜 본인만 생각을 하냐고.
6: 아 와이프 현명하네.
8: 네, 저는 진짜 불난 줄 알았어요.
5: 아, 나 불났다 해서 예전 스트라 식당 생각했네.
8: 아, 거긴 뭔지 모르겠지만
5: 네. 그래서 뭐 먹었어요? 중요한 게 그거야.
8: 아무튼 그 저기 웨스턴 음식을 먹었어요.
6: 아, 월남국수는 아니고
8: 월남국수는 아니고
5: 저기 아내분께서 센스 있게 다른 월남국수집 소개해주셨어요.
8: 아니요 무슨 그릴 갔었어요.
5: 네.
8: 근데 생각해 보면 호주 음식이 딱히 호주 음식이라고 할 만한 게 없잖아요.
5: 없죠. 피시 앤 칩스.
8: 그거는 뭐 전통적인 호주 음식이라고 해서 뭐 내밀긴 하지만은
5: 네.
8: 아니면 오지 버거.
5: 네.
8: 근데 사실 뭐 호주 음식이라고 할 게 딱히 없고 뭐 태국 음식점 가면 더 전문성이 있고,
5: 그렇죠.
8: 베트남 음식점 가면 또 전문성이 있고. 지금은 이제 그 어디죠? 그 동남아 쪽 그 레바니스. 음식점들도 요새 많이
5: 아 그래요?
8: 네네.
5: 저도 사실은 가던 데만 가는 스타일이고 가서도 먹던 것만 먹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레바니즈 말씀하시니까 한 번도 안 가본 것 같아요. 뭔가 기회가 돼서 누군가와 함께 같이 가서
8: 네.
5: 경험을 해보면은 괜찮으면은 또 가겠지만은 막 찾아가지고 가는 스타일이 아니어서요.
6: 저는 그래도 한국에서 손님이 오시면 브라이튼 라스인드의 커피숍을 잘 가요.
5: 아 커피숍이요?
6: 왜냐하면 바다가 보이는 네네. 데서 커피 한 잔과 크루아상 하나를 먹는 게 이런 분위기거든요.
5: 네네.
6: 아 여기 내가 네네. 한국을 떠나서 정말 호주라는 데 왔구나라는 이제 그때부터 느낌을 갖도록.
8: 맞아요.
6: 근데 이제 해장국을 먹으면 이게 한국인지 비행기를 타고 온 건지.
8: 네, 뭐라고 반박을 못하겠는데.
5: 아니. 또 이 사람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서는
8: 네.
5: 비행기를 내리고 첫 끼를
6: 한식을 먹어야 되는 사람도
5: 있죠. 해장국을 꼭 원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어떤 계기가 돼서 무슨 일관계로 그 한국에서 어떤 회장님이 오셨는데 이제 그분을 모시는 걸 했는데 그 당시 유명하던 해장국집이 1등 여는 게 하나밖에 없었어요.
8: 맞아요.
5: 거기를 갔더니 셀트리온 회장님도 와 계셨고 또 하여간 회장님 세 분이 한 자리에서 식사를 하는 그 환경을 봤습니다. 그래서 해장국도 나쁘지 않다. 그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8: 갑자기 회장님들이 아침에 그렇게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어렸을 때 양재동에서 커피숍 알바를 했었어요. 고등학교 때. 토요일 날 아침만 되면은 그 빌딩에 그때 당시에 이제 신형 그랜저들.
5: 각 그랜저?
8: 각 그랜저 그 다음이었어요. 제가 있을 때가. 좀 넓은 거. 신형 그랜저들이 막 들어오고 그런 세단 고급 세단들이 들어오면서 운전기사분들하고 회장님들이 올라오시는 거예요. 뭐야? 그래서 주말 아침에 카페가 엄청 바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테이블마다 전화기 있어가지고 커피숍으로 전화 와서 누구 바꿔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 있었잖아요. 전화통에 불이 나는 거예요. 전화 와서 김 회장님 좀 바꿔주세요. 그럼 저희 마이크 잡고 손님 중에 김 회장님 그러면 지금 40테이블이거든요. 그럼 6명이 손을 들어요. 그러면은 정말 죄송한데 김 성함을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냥 김 회장 그러면 알아. 그러면 김 회장 그러면 안다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그때 정말 회장님들이 많았어요.
5: 그렇죠.
6: 아니 지금 회장님 얘기하니까 생각나서 그런데 지난번에 삼겹살 회동이 있었잖아요. 젠슨 황이 서울에 지금 유명한 짤이 있어요. 삼겹살 카팅하는 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젠슨 황이랑 그 다음에 SK 최태현 회장이랑 그 다음에 네이버의 그 김범수 씨인가?
8: 김범수 회장.
6: 그분 김범수 아닌데?
8: 아니요, 거긴 카카오톡이고요.
6: 네이버의 네이버 그 다음에 LG의 이제 구 회장이
5: 구광모 회장.
6: 근데 그분이 제일 나이가 어리셨대요.
5: 아주 젊죠 거기는.
6: 네, 그래서 그분이 텅그란 가위를 잘랐는데 그걸 이제 삼겹살을 잡고 중간을 싹둑
5: 안 잘라봤구나.
8: 길이 있으면 이렇게
6: 아니 그러니까 삼겹살은 삼겹살이잖아요. 삼겹을 먹어야 되는 거잖아.
8: 아 삼겹을 나누셨어요?
6: 중간을 잘라가지고 살만 분리를 하셨으니 그것 때문에 이제 막 논의가 벌어졌어요 한국에서. 이건 삼겹살에 대한 모욕이다.
5: 예의가 아니지.
6: 또 한 사람은 저 사람이 저런 걸 잘라봤겠냐.
5: 그러니까 어릴 땐 잘랐을 것 같은데. 하여간
6: 그래서 어쨌든 그 때문에 굉장히 저도 그래서 피터 남편한테도 보여줬어요. 이거 봐봐 삼겹살을 이 중간에서 자르는 거 보여? 막 이러면서
8: 신박하네요. 싹둑싹.
5: 그러게 지금 뭐 무슨 얘기를 하다가 삼겹살까지 갔는지 모르겠지만
8: 다시 출발해보시죠.
5: 그러게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능력을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또 얘기를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률의 다시 출발 아니고 그냥 출발 듣고 오겠습니다.

0: Alive 90.5.
1: 네, 김동률의 출발 듣고 왔습니다. 언제 들어도 신선한 노래고 어딘가로 또 출발을 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 나죠?
2: 네. 네.
1: 자,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능력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또 나이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3: 그렇죠.
1: 나이가 조금씩 더 먹을수록 뭔가 새로운 것을 한다는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왜 그렇죠?
3: 익숙한 것만 하려고 하니까.
1: 그렇죠.
2: 저는 이걸 몰랐었거든요.
1: 네.
2: 근데 이제 최근에 느껴지는 거는 자동차도 A 브랜드 했다가 B 브랜드 타면은 그 깜빡이 위치도 다르고.
3: 아. 깜빡이 물이 확 나오고.
1: 윈도우에서 슉슉 왔다 갔다 하고.
2: 네. 그래서 그런 게 예전엔 그 익숙함에서 저기 하는 게 예전에는 그 변화가 신선해서 재밌었는데 지금은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3: 짜증나죠.
1: 이게 나이가 들면서 힘든 게 저희가 어릴 때는 뭔가 새로운 것을 하면은 다 처음이잖아요.
2: 맞아요.
1: 근데 이제 점점 나이가 들고 경험들이 쌓이면서 나름 루틴이 생긴 거죠. 그 익숙한 것들.
3: 그쵸.
1: 거기서 벗어나서 뭔가를 새로운 것을 해야 되니까 좀 망설이고 힘들어하지 않을까 뭐 네. 그런 생각이 한번 해봤습니다.
3: 그러네요.
1: 그리고 또 너무 또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 언제까지 준비가 되면 해야지. 이 준비마다 끝나는 게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3: 근데 사실 또 재밌는 저기가 있는데 왜 아이돌을 좋아하는 건 어린이들이 많이 좋아하잖아요.
1: 네.
3: 네. 그래서 막 그 뭐 BTS든 스트레이키드든 어린애들이 되게 좋아하는데 한국에 요즘 할머니들이 좋아하는 영웅이 하나 있잖아요.
1: 네네네.
2: 임시죠?
3: 네.
1: 그냥 영웅이 아니에요.
3: 임영웅이
2: 네네,
3: 있잖아요.
2: 네네네.
3: 그 보통 70대, 80대, 90대 할머니들이 그렇게 올인을 하셔가지고 힐링을 받으신대요. 그 사람의 노래를 들으면. 그래서 이게 꼭 익숙함을 떠나서 나이를 떠나서 변화가 꼭 그렇게 힘든 것만은 아니지 않을까? 개인의 취향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그냥 들어봤어요.
1: 그건 취미 활동이니까 좋아하는 거는 충분히 뭐 그 나이 연세 상관없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것 같은데
3: 좋아하기 때문에
1: 좋아하니까
3: 그러니까 새로운 걸 시작을 해도 왜냐하면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50대 후반이잖아요.
1: 네네.
3: 친구 중에 하나가 그 배우 이민우인가 되게 잘생긴 친구를 팬이에요.
2: 네.
3: 그래서 그 동선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뭐 어디 공항에 가고 어디 가서 뭐 하고 그래서 그걸 따라다니니 그랬더니 가끔 홍콩도 가고 일본도 가고 왜?
1: 흔히 말하는 덕질을 하시는군요.
3: 그렇군요. 네. 그래서 왜? 그랬는데 그냥 좋대요. 그래서 돈이 좀 아깝지 않아? 왜냐면 비행기 편이 호텔 비니 이게 뭔가
1: 덕후님들한테는 돈이 아깝지 않죠.
3: 그렇군요. 네.
1: 또 그렇구나.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걸 하시는 거고.
3: 아니 휴가 내고 갔다 온대요.
1: 아까 그러니까 휴가도 내고 네. 돈도 있어야 되니까.
2: 그렇죠. 네.
1: 시간도 있어야
3: 네.
1: 되고.
3: 네. 어쨌든 네. 그래서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이게 꼭 변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능력이 나이가 들면 어려워진 걸까라는 생각에서 갑자기 임영웅의 팬들이 생각이 나서 그분들은 어려워하시지 않던데.
2: 또 생각났어요. 김미경 강사님 그때 했을 때
1: 네?
2: 60대 두 번째 돌. 예. 60 되시면은 이제 환갑잔치 하지 마시고 친구들 모아가지고 나 이제 60 됐으니까 거기서 들어오는 이렇게 약간 우리 어렸을 때 돌잔치 하면은 축의금 내잖아요. 그런 식으로 축의금을 받아서 내가 꿈꿔왔던 거, 내가 해보고 싶었던 거를 그거를 시드머니로 한번 해봐라.
1: 야,
3: 그것도 좋다.
1: 네. 참 어릴 때 받았던 것처럼. 그 금반지 한 돈씩 받으면 정말 좋겠네요. 요즘은
3: 네. 요즘 금값 비싸죠?
1: 비싸니까
2: 네.
1: 저희 처제 때는 4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네.
3: 자 우리 얼라이브도 이제 순서대로 할까요?
2: 네.
3: 내가 금방 올 것 같은데.
1: 그래요.
2: 아까 밑줄 크고 동그라미 친 게 친구들한테. 네. 아니 근데 그 의미 자체가 너무 좋았던 게 진짜 60대 가지고서 환갑 축하해 이런 거 말고
1: 그렇죠.
2: 축하한다고 해서 뭔가 선물보다는 어떤 비용들을 같이 걷어서 주면은
1: 네네.
2: 그거 가지고서 당신이 해보고 싶었던 제2의 나의 인생을 살아봤을 때 해보고 싶었던 거 한번 그거를 도전해보는 시드머니로 사용해봐라라고 했던 게
1: 멋지다.
2: 저는 지금도 아직도 기억에 남아서 되게 멋있는 생각이다.
1: 한번 상상으로라도 해볼까요?
2: 네.
1: 우리 수 DJ님
3: 네.
2: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3: 네, 감사합니다.
1: 뭐 얼마 정도 들어올지 모르지만은
3: 네. 아니 금 한 돈이래매. 네.
1: 아니 그래도 친구들 많을 거 아니에요. 모아서 네. 뭐 약간 목돈이 생겼다. 뭘 하시겠어요?
3: 얼마나 들어올진 모르겠지만 네. 만약 그렇게 해서 돈이 들어온다 그러면
1: 얼마로 할까요? 정해놓을까? 10만 불?
3: 어, 10만 불?
1: 그건 안 되나?
3: 아, 아니 10만 불이면 저는 그거 모아가지고
1: 너무 많나?
3: 그냥 우리 저기 친구들 다 비행기 태워가지고 뭐 안탁틱이든 발리든 갈 것 같은데
1: 친구들 시간이 돼야 될 텐데요.
3: 그 나이가 되면 시간이 되지 않을까?
2: 네. 그렇죠? 축하드립니다.
1: 그러게 뭘 해야 되나 돈 모아서 우리 신희준께서는 뭐 하시고 싶어요? 아직 멀었지만
2: 아, 저는 이거는 디폴트예요.
3: 그게 뭐야?
1: 아내님께 갖다 바친다?
2: 네.
1: 가장 확실한 투자지.
3: 아, 그러네. 그러면 네. 우린 달디는?
1: 저는 요즘 핫한 뭐 주식들도 좀 사보고 재테크 좀 해볼 것 같아요.
3: 아.
1: 벌어서 아내님 갖다 드린다.
2: 아, 불려서.
1: 불려서. 뭐 못 불리면은 없던 걸로 하고.
3: 어쨌든 꽁돈으로 들어온 거니까 그걸로 투자해서 부풀려서 갖다 주면 뭐 좋은 거죠. 뭐.
1: 그렇게 해서 그걸로 좀 좋은 거 새로운 걸 좀 시작해 보면은 또 좋을 것 같습니다.
3: 그 네. 와이프는 뭘 좋아해요? 달디 와이프는?
1: 반짝반짝 빛나는 거?
2: 오.
1: 그래서 저를 택하지 않았겠습니까?
2: 아유, 축하드립니다.
3: 좋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어이, 멋진데요?
2: 아 제가 못 이기겠어요.
1: 저 학원 알려드릴까요? 아, 자, 우리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거 뭐 나이 상관없다 했는데 저희는 사실 여기 시드니 아니면 호주에 사시는 분들은 이미 새로운 거 시작하셨죠?
2: 네. 그쵸?
1: 저희 다 이민. 네네. 용기 내서 넘어왔으니까 한국을 떠났고. 언어의 장벽도 있었고
2: 네.
1: 또 뭐 직장 문제 아니면 뭐 사업 아니면 자녀 교육들 뭐 여러 가지 문화적인 충돌들 이런 걸 다 극복하고 새로운 걸 다 잘 시작했잖아요. 그죠?
3: 그렇죠.
1: 뭐 한 번씩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호주에 와서 제일 힘들었던 거 뭐가 있었을까요?
3: 처음에 와서 가장 힘들었던 거는 비자 문제겠죠?
1: 비자. 아, 그렇지.
3: 학생 비자를 계속 연장해야 했기 때문에 돈도 많이 들었고.
2: 예, 그거는 그래도 좀 이렇게 롱텀이었고.
1: 네.
2: 오자마자 힘들었었던 건 저는 언어.
3: 그렇죠. 예.
1: 그렇죠. 언어 제일 힘들지.
2: 네.
1: 저는 말씀드렸죠. 오자마자 제일 힘들었던 게 슈퍼에 갔는데 술을 안 팔더라고요.
2: 아,
1: 무슨 이런 나라가 다 있어? 집에 가야겠다. 상당히 네. 한국 편의점 식당 아니 슈퍼마켓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2: 네.
1: 어디 저기 딴 데 이렇게 해놓은 데 가야 된대요.
2: 술 슈퍼가 따로 있었어요.
1: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여건이.
2: 네네.
1: 한국 슈퍼에서도 이제 이렇게 코너 따로 만들어가지고 네, 많이들 맞습니다. 해주시는 것 같아요. 또 저희가 또 이런 시작들을 호주에 와서 뭐 여러 가지 했죠. 직장도 다니고 뭐 결혼하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결혼을 해서 오신 분들은 또 뭐 아기를 놓았을 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이런 것들 중에 내가 한 것 중에 제일 잘했다 크게 했다 뭐가 있을까요? 다들 비즈니스를 많이 하시니까 비즈니스인가?
3: 신희준?
2: 네, 아 전 이것도 디폴트예요. 결혼이죠.
1: 아 여기 와서 오 이건 진짜 잘했네. 저는 다행히도 그 찬스를 한국에서 쓰고 왔어.
3: 아니 뭐 그럼 나도 그렇게 얘기하지 남편이 여기 있는데.
1: 아 그러면 첫 번째
3: 저도 결혼입니다.
1: 두 번째로 해봐. 두 번째로 두 번째로 잘한 건 뭐가 있을까요? 새로운 거 여기 와서 한 거.
3: 신희준?
2: 아 저예요. 두 번째로 잘한 거요? 아 일단 사업이죠.
1: 사업.
2: 네, 네.
1: 그러니까 처음부터 올 때. 사업을 생각하고 왔었을까요? 아니면 와서 뭐 지내다 보니 사업을 이루게 된 건가요?
2: 아니 이게 처음에 사업이라는 게 이렇게 모르잖아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1: 그렇죠, 그렇죠.
2: 네, 근데 예전에 우리 저기 수 디제이님께서 한번 초청해 주셔서 창업 관련해서. 근데 보통 사업한다 그러면 이제 창업을 보통 많이 생각을 하고 창업 그러면은 저는 굉장히 머릿속에 그 평상시에는 어렵지 않게 생각됐던 그 단어가 창업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창대한 업적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뭔가를 막 이렇게 일구어야 되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창업이 굉장히 힘든 거구나. 근데 실질적으로 사전적 어휘는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하는 게 창업인데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때 당시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에 한 친구가 형 그냥 해. 오. 아 정말로 그 친구 맞아. 지금 정육점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친구가 그때 그 얘기를 해줘서 진짜 아무것도 몰라서 시작을 해서 지금 생각하면 사실은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3: 네. 사실 저는 두 번째 잘한 거는 진저를 입양한 거 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진저가
1: 얼마나 됐죠? 진저가
3: 3년 하고 이제 8개월 정도 네네. 돼서 금방 이제 4살이 되는데 사실 제가 97년도에 첫 번째 네. 창업을 했잖아요. 네네.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창업을 한 거였었는데 제가 이제 호주 산 지 37년이 돼서 뒤를 돌아보니 항상 하는 말이 호주는 가장 좋은 직업은 인플로이다.
1: 아, 그렇죠.
3: 왜냐면 똑같은 시기에 와서 똑같이 일을 했는데 제 친구는 평생 직장 생활을 했는데 집이 다섯 채야. 네. 물론 연봉이 높아서 그렇긴 하겠죠. 네.
1: 제가 아는 것 같다.
3: 저는 사업한다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1: 주식도 비슷한 것 같아요. 4848 하면 남는 게 없었는데.
3: 맞아요. 맞아요. 하나 사놓고 오랫동안 가야지 그게 오르는 거지. 사고팔고 사고팔고 하면 사실 손해거든요. 그래서 사실 사업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본인이 본인 적성에 사업이 창업이나 사업이 아니라 직장생활을 잘 한다 그러면 저는 직장생활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1: 그렇죠. 네. 또 그게 맞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2: 좀 어려운 단어 하나.
1: 네.
2: 상적인 인득사?
1: 오,
3: 그렇죠. 뭐예요?
2: 상인은 장사를 해서 사람을 남긴다. 네, 좋은 분들 옆에 계시잖아요.
3: 맞아요. 아니 근데 직장 생활에도 좋은 사람들 많아.
1: 아니 죄송합니다. 직장 생활은 딱 두 분류로 갈리는 것 같아요.
3: 아 그래요?
1: 좀 높은 사람들은 좋지 않아.
3: 높은 사람은 좋지 않아?
1: 나보다 높은 사람은 좋지 않아.
3: 그 새로운 논리인데?
1: 그렇더라고요. 경험상. 근데 우리 수디제님 보니까 호주 오셔서. 첫 번째 잘한 일하고 두 번째 잘한 일 사이 간격이 좀 길긴 한데 어쨌든
3: 한 30 몇 년이 나죠?
1: 30 몇 년이 나는데 뭐 가족을 이루고 네. 이런 사실은 새로운 시작이 건강에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3: 네.
1: 정서적인 안정, 뭐 뇌도 자극하고 활력도 증가하고 우울감도 감소하고 삶의 만족도도 향상되고 심지어 노화도 방지가 된대요.
3: 그래서 내가 요즘 젊어졌다 소리를 많이 듣나
1: 뭐 새로운 걸 많이
3: 아니 우리
1: 하시죠.
3: 강아지 때문에.
1: 그렇지 그렇지. 그 쫓아가려면 얼마나 힘들어.
3: 맞아.
1: 그래서 이런 새로운 취미 활동이나 아니면 뭐 운동도 좋고 아니면 모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모임은 나랑 비슷한 연배보다는 이 종적으로 나이 차이가 아래 위로 좀 많이 나는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모임이면 더 좋은 것 같아요. 비슷한 친구들 모여봐야 하는 얘기 관심사가 비슷하기 때문에
2: 맞아요.
1: 이렇게 좀 줄어드는데 우리 젊은 분들 연세 좀 있는 분들하고 같이 있으면은 진짜 다양한 뷰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진짜 우리 삶의 활력에 많은 도움을 또 주더라고요.
2: 네네.
3: 그래서 요즘 제가 이제 자주 듣는 유튜버 중에 보는데 그 제목이 이제 사람과 책. 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이런 단체 모임이나 이런 협회를 갈 때 어떤 단체가 좋을까요? 라는 질문에 책 읽는 단체, 책을 읽고 토론하는 단체
1: 네네네.
3: 그러면 매번 다양한 얘기를 나눌 수 있고 또 배울 수 있고 네. 내가 크는 걸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 그렇죠. 그러니까 또 우리 고등학교 때 독서 토론회 그런 서클들이 생각이 나네요.
3: 제가 말을 잘하는 이유가 제가 독서의 빛나래 출신이에요. 저희 빛나래. 빛나래. 이름이 네. 저희 제가 빛나래 국인데.
2: 네. 전 지금 깜짝 놀랐어요. 지금 달대님 보면서 빛나래.
1: 앞에 앞에 대놓고.
3: 아니 저희 독서부 이름이 빛나래였어요.
1: 네. 그래서 네. 그런 독서 모임 여기서도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취미 활동들 많이 하면 좋은데 뭐 늘 제가 추천을 드리지만 러닝 네. 굉장히 좋은 예가 될 수 있고요. 네네. 뭐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준 DJ님도 지난주도 뵀지만은 네. 처음에 5km 파크런도 힘들죠. 근데 이게 계속 쌓이고 반복이 되면 또 주변에 옆에 같이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조금 더 수월하게 뭐 그리고 또 더 많이 길게도 뛸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3: 네. 네?
1: 요즘 또 취미 활동은 아니지만은 트렌드가 있잖아요. AI.
2: 비서죠.
1: 비서죠. 이것도 막 아우 어려워가 아니고 그냥 풍덩 빠져보면은 굉장히 쉽게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냥 말하듯이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이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데 가장 좋은 날은 어제였고 두 번째 좋은 날은 바로 오늘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 오늘 하루도 작더라도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경험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노래 듣고 3부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